0: 이분도 가져 냐면 미국 아저
1: 여파를 아까 주다
0: 인사 거다 해봐
1: 잘 아니다 왜
0: 거기가 대별로 우리 따이나도 가져
1: 오마가 봐라 이나
0: 으쿠 구보하려 하는 데는
1: 으쿠 구배 아 로나야
0: 이따 히메네로 와서 아 롤로 히메네베
1: 어이 따 골피도 골로 가와이
0: 아이제
1: 아미야 먹고 나가자 어제 오래야
0: 네
1: 또 가죠
0: 이 사이다 망고 에하이